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평동 나비엔.
3: 진지한 고민 끝에 학교 밖 세상을 선택한 수아. 수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지지해줄 선생님과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수아가 찾은 곳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곳에서 수아는 스스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오롯한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본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 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정산종사 계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살생계를 지키는 동시에 영구 없이 생명을 상해하지도 말며, 도적계를 지키는 동시에 의의 아닌 재물을 취하지도 말며, 가늠계를 지키는 동시에 부부라도 남색을 하지 말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4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234.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The Life Hub of Korea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고혈마가 되지 말아야 할지니 자기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고 간교한 수단을 부리어 자기만 못한 사람들의 땀으로 모인 재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취하여 먹으며 또는 친척이나 친우라 하여 정당하지 못한 의뢰심으로 이유 없는 의식을 구하여 자기만 편히 살기를 도모한다면 이러한 무리를 일러 고혈마라고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10장 말씀입니다.

맑고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르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의 가장 꺼리신 바는 독선귀신으로 공중도 불구하고 동지도 불구하고 저 혼자만 독특한 공부를 꾀하는 제자였나니 모든 동지와 함께 동정이 한결같은 대승의 공부를 하고 모든 동지와 함께 고락을 나누는 대승의 사업을 하여야 대종사의 참다운 제자요 우리의 알뜰한 동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45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 주세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WBS 원음방송 캠페인 책을 가까이 합시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되고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는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웁시다.

0: 정산종사 금강경을 설하실 때에 색상이나 음성으로 능히 여래를 보지 못한다 하신 말씀을 해석하시기를, 가령 사람의 인물을 외모만 보고 전부를 다 보았다 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언어, 지식, 용심 등을 다 보아야 그 인물을 참으로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이 여래를 보는 법도 보통 사람으로서는 가히 볼 수 없는 경지가 있나니 모든 상이 공하고 자타 피차가 없는 유무초월한 자리를 깨쳐 법신, 보신, 화신 전부를 체득해 보아야 비로소 여래의 전부를 본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41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심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옵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교단의 대의를 살려내고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 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소중한 이 예외의 시간 가지게 됨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때로는 원치 않은 일과 거슬리는 인연을 만났더라도 그 속에서 공부하며 상생의 기운과 상생의 인연으로 돌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의 경계 속에서 스스로 공부 정도를 발견해가며 마음 공부에 재미를 느끼고 진급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만나는 인연과 일 속에서 미처 마음을 챙기지 못해 소중한 공부의 기회를 놓친 적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며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더욱 잘 챙기는 공부를 하기로 다짐하오니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제2교의품 17장 전서 121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 한 제자 심고에 감응되는 이치를 여쭙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심고의 감응은 심고하는 사람의 정성에 따라 무위 자연한 가운데 상상하지 못할 위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 말로써 이를 다 증거하기가 어려우나 가령 악한 마음이 자주 일어나 없애기가 힘이 드는 때에 정성스럽게 심고를 올리면 자연 중 그 마음이 나지 않고 선심으로 돌아가게 되며 악을 범하지 아니하려 하나 전일의 습관으로 그 악이 자주 범하여지는 경우에 그 죄가를 실심으로 고백하고 후일의 선행을 지성으로 발언하면 자연히 개과 천선의 힘이 생기기도 하나니 이것이 곧 감흥을 받는 가까운 증거의 하나이며 과거 전설의 효자의 죽순이나 충신의 혈죽이나 우리 구인의 혈인이 다 이 감흥의 실적으로 나타난 바이니라. 그러나 지성스러운 마음으로 꾸준히 그 서원을 계속하며 한 번 고백한 서원에 결코 위반되는 일이 없어야만 결국 큰 감흥과 위력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점에 특히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이와 같이 하여 확고한 심력을 얻으면 무궁한 천권을 잡아 천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나니라.

0: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부산 이군도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인생의 바다는 요동치는 배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회에 참가하신 여러분들의 고요한 모습을 마주하면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 평온해 보이는 어깨 위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삶의 파도가 모질게 지나갔을까? 차마 남에게 꺼내지 못한 이야기, 어쩌면 자신에게도 똑바로 직면하기 두려웠던 풍랑이 있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들 법문은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을 잠재우는 참으로 생생하고 위대한 지혜의 말씀이 담긴 대종경 실시품 1장에서 소태산 대종사님과 나를 만나보겠습니다. 한때 대종사 법성에서 배를 타시고 부안 봉래 정사로 오시는 도중에 뜻밖의 폭풍이 일어나 배가 크게 요동하며 뱃사람과 승객들이 모두 정신을 잃고 혹은 우는 사람도 있고 토하는 사람도 있으며 거꾸러지는 사람도 있어서 배 안이 크게 소란하거늘 대종사 태연 정색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아무리 죽을 경우를 당할지라도 정신을 수습하여 옛날 지은 죄를 뉘우치고 앞날의 선업을 맹세한다면 천력을 빌어서 살 길이 열리기도 하나니 여러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라 하시니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다그 위덕에 신뢰하여 마음을 겨우 진정하였던 바. 조금 후에 점점 바람이 차고 물결이 평온하여지거늘 사람들이 모두 대종사의 그 태연 부동하신 태도와 자비윤택하신 성체를 배웠고 흐망함을 마지 아니하니라. 이 혼비백산하는 배 안의 풍경은 우리 앞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이곳저곳에서 비행기가 불시착하기도 하고 산불과 공장의 화마가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재산을 집어삼키며 홍수와 산사태와 지진은 평화롭던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휩쓸어 갔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경제적인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나 갑작스러운 육신의 질병에 예고 없이 찾아왔을 때나 혹은 과거의 깊은 상처로 인해 지독한 무기력증의 늪에 빠져버렸을 때나 우리 마음의 배는 방향타를 잃고 속절없이 흔들립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대종사님의 이 일화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을 맞아서 우리는 어떠한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구조의 신호탄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사이렌이라는 여신이 등장합니다.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새와 같은 모습을 한이 여신은 아주 아름다운 노래소리로 항해하는 선원들을 유혹해서 배를 난파시키거나 바다로 뛰어들게 만드는 치명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의 사이렌이 울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느냐고 하늘을 향해 절규합니다. 나를 죽이려 하느냐? 어떻게 살려고 하냐? 절망하고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우리 범부 중생들은 환경을 탓하고 원망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대종사님께서는 그 치욕 같은 공포와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평안한 낮빛으로 단호하고도 자비로운 음성으로 사람들을 진정시키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죽을 경우를 당할지라도 그대들은 첫째, 정신을 수습하라. 둘째, 옛날 지은 죄를 뉘우쳐라. 셋째, 앞날의 선업을 맹세하라. 그러면 하늘의 힘을 빌어서 살 길이 열리기도 하느니라. 오늘 저는 폭풍이라는 위기 앞에 어떻게 사람의 힘을 다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늘의 힘을 의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앙과 수행의 의미도 살펴보고 마음 공부 실천법을 살펴보면서 폭풍 속에서 반야선에 오르는 세 가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늘의 힘을 빌려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람의 도리가 있습니다. 무작정 발버둥치며 거센 파도와 싸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헛된 발버둥을 멈추고 내 마음의 방향을 진리 쪽으로 온전히 돌려 세우는 가장 지혜로운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폭풍을 건너는 반야선에 오르는 길은 정신을 수습하는 일,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는 일, 정신을 차리는 일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한 분과 깊은 상담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겪은 깊은 상처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고 개인 사업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비교되는 인간관계의 아픔으로 인해 심한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거센 풍랑을 만나 곧 가라앉을 것 같은 작은 조각배 같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면서 대종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가지 길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길을 알려드렸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두려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정신을 수습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잃어버린 정신을 온전하게 회복하라는 말입니까? 먼저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성을 잃게 되는 것은 그 이유를 밖에서 몰아치는 거친 파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오답입니다. 이성을 잃게 된 진짜 이유는 거센 파도가 아닙니다. 정신을 잃게 되는 진짜 이유는 그 파도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수습한다는 것은 거친 파도라는 외부 환경에 내 마음이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나를 집어삼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은 내 스스로가 만든 것이지 거친 파도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정신을 잃으면 하늘의 힘도 닿지 않는다고 준엄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극심한 불안과 무기력이 찾아올 때 요동치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재에 온전히 의식을 뿌리내리는 그라운딩 기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전기회로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접지, 그라운딩, 그것을 하는 것처럼 요동치는 감정에너지를 몸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분산시키는 원리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지금 여기 내가 발딛고 있는 땅, 현재로 주의를 돌려 심리적 안정을 찾는 응급처치법입니다. 우리의 수행법으로 단전주 선법과 염불과 좌선법이 맞닿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 가만히 눈을 감고 단전으로 호흡을 세 번 들이켜 내쉬어 보십시오. 속으로 청정주나 일원상 서원문 혹은 염불을 한 차례씩 암송해 보십시오. 요동치는 생각의 파도를 따라 끌려다니지 말고 잠시 멈추고 내 안에 고요한 중심에 무거운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 수습이자 마음의 안정을 찾는 대치법이고 사람으로서 능히 할 수 있는 길이며 하늘의 힘을 부르는 위대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는 더 손쉬운 명상, 마음 공부법도 있습니다. 첫째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서 곧 비가 올 것 같다. 그렇게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아, 내 마음에 먹구름이 끼었구나.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서 가슴이 콱콱 막히는구나 하면서 나의 감정과 생각을 아무런 판단 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는 경계를 따라서 있어진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두 번째는 단전의 호흡 집중하기입니다. 배심 한번 챙겨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단전주 호흡 배심! 깊은 외로움이 다가와도 단전의 기운을 주하고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는 배심! 이렇게 청정한 기운, 본래 마음, 본래 온전한 내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번뇌가 너무 많으면 염불일성으로 마음을 통일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기입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래, 잘 참고 여기까지 왔어. 정말 고생 많이 했다 하면서 거친 파도와 싸우느라 지친 나 자신을 다정하게 감싸 안아주는 저녁 명상과 일기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자주 하다 보면 밝고 희망찬 내일을 맞이할 것입니다. 두 번째, 폭풍을 건너는 반야선에 오르는 길은 참회하는 것입니다. 옛날 지은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청정함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참회를 하는 것은 지금 얽힌 매듭을 푸는 것입니다. 왠지 모를 과거의 매듭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폭풍이 몰아쳐 배가 뒤집혀 생명과 재산을 다 잃을 만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옛날 지은 죄를 뉘우치라고 일갈하신 것은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정죄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회를 하게 되면 무겁고 어두운 업장이 사라지고 맑은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참회를 하게 되면 무겁고 어두운 업장이 사라지고 맑은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참회를 하라는 것은 법신불 일원상의 진리의 집으로 편안하게 귀가하라는 것입니다. 정전 참회문에 이르시기를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날로 선행을 한다면 옛날 업은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업을 짓지 아니하면 선도는 날로 가까워지고 악도는 멀어진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주 괴롭히는 것은 무기력함입니다. 이 무기력함은 스스로를 자주 심하게 자책하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자기를 늪으로 수렁 속으로 자꾸 밀어넣는 것이고 손과 발을 스스로 옭아매는 모습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넉넉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비 혹은 자기 연민이라고 부릅니다. 참회라는 것은 나를 가혹하게 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나로서는 참 애썼다. 그것이 나의 최선이었다. 이렇게 다독이고 스스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리석었던 집착과 원망을 눈물로 맑게 씻어내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5년이 지났습니다만 며칠 전 아버지에 대한 일기를 쓰면서 참회의 새로운 빛을 보았습니다. 이미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와 연민의 마음으로 모두 다 정리가 되었다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 너머에 제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저항과 원망심이 그때의 경험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일기를 써 보았습니다. 그 도달점은 아버지는 무책임하고 무능하셨다라고 하는 원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으로 여섯 동생들을 교육하고 보살피셨기에 우리 가족은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는 작은아버지에게서 돈을 빌리셨고 이자까지 갚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자는 갚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하며 아버지의 태도를 원망했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지난날 아버지에 대한 저항을 정직하게 마주한 순간에 진정으로 저는 무책임하고 무능했던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위해 기꺼이 빚을 지셨고 빌린 돈 이자를 갚는 것은 형제 사이라도 당연한 것이었고 책임 있는 처사이셨습니다. 오히려 이자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던 제 생각이야말로 무책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대학생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부모님의 희생만 받아먹고 살았던 참으로 무능한 자식이었습니다. 더욱더 후회가 되는 것은 자식으로부터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는 자식의 눈초리를 느끼셨을 아버지는 얼마나 깊이 외로우셨을까? 그것을 저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스러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일기를 쓰고 나서 정말 저는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정말 기쁘게 아버지의 영정을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참 자유롭고 아버지를 생각하나 나를 생각하나 흐뭇하고 평안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회라는 것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났어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애도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다는 진실을 가슴 깊이 깨우쳤습니다. 이처럼 지난날의 허물을 참회하고 숨겨져 있는 마음을 드러내어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진리 앞에 솔직히 고백을 할 때 나를 옥죄던 죄업의 결박은 봄눈 녹듯 풀려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폭풍을 건너는 반야산에 오르는 세 번째 길은 앞날의 선업을 맹세하자, 소원의 확립과 희망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정신을 수습하여 요란함을 잠재우고 참회로 묵은 짐을 덜어냈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항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절망을 끊고 희망의 돛을 올리는 위대한 결단입니다. 선업을 맹세한다는 것은 그저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정도의 가벼운 다짐 정도가 아닙니다. 선업은 선행이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선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내게 남은 소중한 생명의 에너지를 세상을 위해서 나눠 쓰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행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 선행을 하루, 이틀, 1년, 2년 쌓아갈 때 선업이 됩니다. 선업을 쌓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서원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선업을 맹세할 수 있도록까지 마음 공부하는 법도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나를 위한 다정한 선언을 해봅시다. 자책을 하는 대신 나를 꼭 안아주는 마음으로 자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내 잘못이 아니야. 충분히 잘 버텼어. 이렇게 나의 선언을 내 입으로, 내 소리로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좌선이 끝나면 우리의 다짐! 새 마음, 새 몸, 새 생활로 새 사람이 되어 새 가정, 새 나라, 새 세계, 새 세상 이룩하자! 이렇게 저는 두 번 힘차게 외칩니다.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소리는 내 목소리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나로부터 벗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 앞에 서 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이 오늘 나의 평화를 망치게 하지는 않겠다 하고 나의 마음가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일상 속 아주 작은 실천을 약속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하겠다. 가슴이 답답할 때는 깊게 단전 호흡을 세 번 하겠다. 이렇게 나의 실천을 거듭하며 나의 의지를 확인하는 기쁨을 자주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의 소원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잡고 주변의 맑은 기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고 나의 목표를 굳게 하고 자주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천의 힘이 쌓이면 거룩한 서원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독하게 나를 괴롭히던 과거와의 질긴 악연이 끊어집니다. 억울한 상처와 미움에 칭칭 얽매여 있던 마음과 착심에 얽힌 고리를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수습하고 옛 일을 참회하고 선업을 맹세하는 서원을 세웠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마침내 열리는 살길, 하늘의 힘이 감흥한다 하셨습니다. 대종경 본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봅시다. 조금 후에 점점 바람이 자고 물결이 평온하여지거늘. 이것이 바로 진리의 응답, 하늘의 힘, 천력의 감흥입니다. 내가 밖으로 뛰어나가 두 팔로 거센 파도를 막아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요동치는 마음 하나를 고요히 다스려 진리의 방향으로 돌려놓았을 뿐인데 나를 집어삼킬 듯한 그렇게 덤벼들던 외부의 거친 환경마저 기적처럼 평온해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늘의 뜻을 감동시킬 만한 요소가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옛 성현들도 지성으로 천지에 기도하여 천일을 감동시켰다는 기적을 우리가, 내가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며 뜻을 이룰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타력 병진의 진리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스스로를 돕고 세상을 돕고자 하는 서원을 세운 자의 손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굳게 잡아주십니다. 이 맹렬하고도 맑은 서원의 불꽃은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어두운 업장조차 녹여냅니다. 뼈아프게 치러야 할 과거의 무거운 과보조차도 지금 이렇게 쌓아올리는 선업의 에너지 덕분에 깃털처럼 가볍게 넘길 수 있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천업을 돌파하고 정업을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면 나를 아프게 했던 인연과 이 척박한 시련이 나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존재했던 벅찬 은혜였음을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시련 후의 성장이라는 믿음이 섭니다. 원망 생활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진정한 감사의 생활 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참다운 상생의 살길이 찬란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대종사님의 이 거룩한 법문을 우리의 일상,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오늘 예외를 마치고 교당문을 나서시는 교도님들에게 그 손에 요동치는 인생의 바다에서 언제든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무형의 닻을 하나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희망과 서원의 돛을 세워서 반야선에 태워드리고 싶습니다. 승선하실 분은 우선 자책을 멈추고 자신을 격려해 주십시오. 내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이며 소리내어 말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버텨준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훌륭하고 귀한 존재다라고 격려하시면서 승선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나가는 타인들을 향해 저 사람의 오늘 하루도 평안하기를 하며 은은한 기도를 보내시면서 승선을 해보십시오. 내 안에 미움이 녹아나고 은혜가 싹틀 것입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아주 작고 사소하게라도 도울 수 있는 일을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승선을 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지극한 인력과 크나큰 철력을 하나로 합하여 앞으로 어떠한 거센 파도가 내 삶을 덮쳐오더라도 유유자적하게 그 물결을 타고 넘는 평화롭고 지혜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하는 설명 기도를 올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모아 두 손을 모아 주십시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님이시여, 오늘 저희는 거센 풍랑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대중을 살려내신 대종사님의 숭고한 법문을 받들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삶의 유기가 닥치면 환경을 원망하였고 과거의 상처와 자책에서 스스로를 올가매는 내 안의 맑고 밝은 본성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엎드려 깊이 참회합니다. 이제 저희는 흩어진 정신을 수습하여 내 안의 온전한 자력을 일깨우고 우주의 거대한 섭리이자 은혜인 하늘의 힘에 온전히 합일하려 하나이다. 깊은 무기력과 두려움의 늪을 건너 당당히 희망의 땅을 발견하도록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용기와 지혜를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나를 살려낸 이 따뜻한 마음의 빛이 내 가족과 이웃, 나아가 이 세상을 환히 밝히는 커다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떠한 거센 풍파가 몰려온다 하여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런 상의 유력을 얻어서 늘 보온과 감사, 평온 속에 살아갈 것을 굳게 서원하오니 저희의 앞길을 자비 대광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지금까지 저의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공부 잘합시다.

0: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광대학교 총장 박성태입니다.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는 원광대학교는 원광보건대학교와 통합으로 세계를 연결하는 더 라이프 허브 오브 코리아로 새롭게 섰습니다. 원기 111년 왕산 종법사님께서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라는 신념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은혜로운 존재라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여러 지구촌 위기를 극복하는 소중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등의 기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독경에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과거 성현들의 책으로 지어놓은 경전들을 읽어 거기에서 지견을 밝히는 것이요. 둘은 모든 사람의 선악을 보아 거기에서 스승과 거울을 얻는 것이요. 셋은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에 그 사사물물 가운데에서 진리의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라. 통달한 사람은 이 세 가지 독경을 아울러 함으로 보보일체 대성경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3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향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산불을 예방합시다. 봄철 건조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 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경암교당 바구영 요타원 이윤경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자녀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기분 좋은 12시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야!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화하는 법은 비하건대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로부터 뿌리에 이르게도 하고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사귀에 이르게도 하나니 이는 각각 그 사람의 근기를 따라 법을 베푸는 연고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0: 방송 캠페인 교통질서를 지킵시다. 우리나라 자동차 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세 번째로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연간 10조 원에 이를 정도며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액도 2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낮은 시민의식과 법질서 수준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인명을 구하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교통질서를 지킵시다. 원음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1: 대종사 교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중생을 위하여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공연히 그들의 환심만을 얻기 위하여 실생활에 부합되지 않는 공론이나 사실에 넘치는 과장이나 공교하고 신기하고 어려운 말이나 수행상 한편에 치우치는 말 등을 하지 말라. 그러한 말은 세상에 이익도 없고 도인을 만들지도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40장 말씀입니다.
2: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 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0: 르노.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0: 르노.
2: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0: WS1 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트로트 음악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눈이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제 자체를 비추지 못하듯이 중생은 아상에 가려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만 보나 공부인은 자타를 초월하여 자기를 살피므로 자타의 시비를 바르게 아나니라. 원불교 청산종사법어 법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줄만 알고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어리석은 대로 떨어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6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원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원음 방송 캠페인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화분에 심어진 화초와도 같습니다. 작은 화분에 화초를 기르듯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성을 다해 사랑을 가꾼다면 행복한 가정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가깝고 허물이 없다 해서 함부로 하거나 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가족들 간의 대화도 없어집니다. 가족 간의

0: 대화가 많은 가정일수록 사회생활과 아이들의 학교생활도 좋아지는 사랑법. 가족 간의 대화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2: 이 말씀은 효타원 김효원 영가 어머님의 해탈 천도를 지극한 정성으로 축원하며 생전에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상주 불멸의 법신불 은혜 속에 영원한 안식을 이루시길 염원하며 이원희, 이민희, 이용훈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이슈와 원불교 본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7.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0: SWS 원음방송 심쿵 2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트로트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에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24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0: WBS。
1: 신나는 트로트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가요와 본문으로 함께하는 WBS 원음방송 신곡 2시.
2: 진지한 고민 끝에 학교 밖 세상을 선택한 수아. 수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지지해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곳에서 수아는 스스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오롯한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본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 지을 기회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건만 보통 사람들은 복 지을 기회를 다 놓치고 난 뒤에 후회를 하느니라. 복도 지을 때 지어야 하나니 남이 복받는 것만 부러워하고 스스로 짓기는 싫어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은사요 사막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크게 빈 마음에서 큰 지혜가 솟고 큰 지혜에서 큰 사상이 나오며 큰 사상에서 세계주의가 나오고 세계주의에서 큰 공심이 나오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4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일상의 모든 움직임과 말하는 데 있어 무에 자제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으며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0: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원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를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어플을 이용해 보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날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 8970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친구 검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시입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이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이는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원하여 괴로움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7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4시 3부입니다.

0: 르노.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R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0: 르노.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사백이 호흡인지 불 꺼졌네. 온몸이 터널 같아 허전해. 밤은 낮을 걷어내고 비가 내린 것 같지는 않은데 내 눈가 젖었네. 똑똑 넌 여기 없는 것 같아. 조심스레 현관문 열고 들어간 다음 안쪽에서 문을 잠그네. 철컥 너를 떠나보내는 소리 철컥.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진지한 고민 끝에 학교 밖 세상을 선택한 수아. 수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지지해줄 선생님과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수아가 찾은 곳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곳에서 수아는 스스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오롯한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본 방송사와 코바쿠가 함께합니다.
2: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암컷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 방송광고 발전협의회.
2: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에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4: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 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 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 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드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독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주어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비탈진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넝쿨장미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 부산 05

0: 한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 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광 메디컬 센터 1층 삼정약국 조수영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씨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교만이 많으면 사람을 잃고 바깥지식이 많으면 진실을 잃나니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버림이요 진실을 잃으면 자기를 버림이라. 이 두 가지를 잃고 도를 구함은 종자를 잃고 결실을 구하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6장 법문입니다.

که شاخه به درخت به هم خوردن ساکنه کشتا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말씀입니다.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6장 법문입니다.

너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길래 이게 그나마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길래 친구 말을 그냥 믿고 그대로 해버렸어. 조금씩 나에게 소홀해지는 널 느끼면서 난 이미 판단력을 잃어버렸거든. 그냥 어쩔 줄 몰라 그 방법이 뭐든 너만 붙잡을 수 있다면 결국 돌아오기만 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 뭐든지.

0: 잘한 짓인지 모르겠어. 가만히 있었으면 안 끝날 수도 있는 건데 괜히 혼자 겁먹고 쓸데없는 짓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 지금이라도 그냥 사실대로 말할래.
1: 여보세요?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더블유비에스 원인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범부들은 작은 은혜와 처음 주는 은혜는 느낄 줄 알지만 큰 은혜와 계속되는 은혜는 잘 모르나니 근본적인 큰 은혜를 잘 알아야 참다운 보은행을 하게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58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에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는 곧 길을 이름이니 길이라 함은 무엇이든지 떳떳이 행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늘이 행하는 것을 천도라 하고 땅이 행하는 것을 지도라 하고 사람이 행하는 것을 인도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장 말씀입니다.

그대와 나의 사랑을.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밖으로 대질리지 아니함은 화합의 근본이요 안으로 단정히 하심을 하는 것은 양덕의 근본이라. 대개 너무 기승한 사람은 촉 없고 겸손한 공부에 먼저 힘써야 돌아오는 인화 시대에 가히 대성을 보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7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정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의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안에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기운이 응하게 되나니 주막에 주객이 모이는 것은 술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요. 덕인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덕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공부인이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잘하고 보면 무형한 심력이 생겨나서 무한한 우주의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응용할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서 삼계의 대권이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9장 법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외모만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바탕에 복덕의 종자가 싹트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보통 사람들은 학벌이나 간판 등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보통 사람들은 현재의 지위나 명예로 인물을 논하나 도가에서는 그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정사법어 근실편 12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사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창승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집니다. 만일 혼침에 기울어지면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르면 정념으로 돌이켜서 무위자연의 본래 면목자리에 그쳐 머뭅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첫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도솔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중에서 중생 제도하기를 마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원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요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벌을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선회록 원시 반본장 9절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었다. 내 뜻을 알지 못하는 자는 내 회상에 있으면서도 묵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여 혹은 공부를 하려면 고요한 산중에 들어가서 훤하게 터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 혹은 특별한 신통을 얻어서 이산도수와 호풍환우를 마음대로 하여야 큰 인물이 되지 보통 인간 도덕으로는 별 우월할 것이 있느냐고 생각하는 자, 혹은 경전, 강연, 회화도 다 쓸데없고 그저 염불, 좌선만 해야 정력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자, 혹은 아무것도 않고 좌선만 하다가 병이 들어 죽게 되니까 그때에는 운동을 시작하여 가지고 효력을 본 후로는 또 운동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자 등 이와 같이 저의 사견에 집착하는 자는 나를 만났지만은 나의 얼굴도 보지 못한 자인 것이다.

묵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아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대종사님을 뵈었어도 뵙지 못한 것이고 대종사님의 법을 아는 것 같아도 전혀 듣지 못한 것이라는 말씀.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하우저의 첼로 연주 Song to the Moon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로운 희망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5월은 감사와 보은의 달입니다. 가정에서는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 해온 부부간의 고마움을 전하는 보은의 달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사회와 교당에서는 나를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스승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한 달이 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심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슬프게 하거나 즐겁게도 할 수 있으며 모두를 화합하게 하는 말 한마디가 바로 내 입에서 시작되며 그로 인해서 죄와 복의 길이 나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과거에는 부처님의 실력에 의지하여 서방 정토 극락의 나기를 원하며 미타 성호를 염송하였으나 우리는 바로 자신 미타를 발견하여 자성 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하나니 우리의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으므로 곧 무량수라 할 것이요. 그 가운데에도 또한 소소영령하여 매하지 아니한 바가 있으니 곧 각이라 이것을 자심미타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의 자성은 원래 청정하여 제복이 동공하고 고뇌가 영멸하였나니 이것이 곧 여여하여 변함이 없는 자성 극락이니라. 그러므로 염불하는 사람이 먼저 이 이치를 알아서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하고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하여 천만 가지로 흩어지는 정신을 오직 미타 일념에 그치며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무의 안락의 지경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곧 참다운 염불의 공분이라. 염불의 방법. 염불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의하여 누구든지 가히 할 수 있나니 염불을 할 때는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기운을 안정하며 또는 몸을 흔들거나 경동하지 말라. 음성은 너무 크게도 말고 너무 작게도 말아서 오직 기운에 적당하게 하라. 정신을 오로지 염불 일성에 집주하되 염불 귀절을 따라 그 일념을 챙겨서 일념과 음성이 같이 연속하게 하라. 염불을 할 때에는 천만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한가한 마음과 무의의 심경을 가질 것이며 또는 마음 가운데 외부를 구하여 미타 색상을 상상하거나 극락 장엄을 그려내는 등 다른 생각은 하지 말라. 마음을 붙잡는 데에는 염주를 세는 것도 좋고 목탁이나 북을 쳐서 그 운곡을 맞추는 것도 또한 필요하니라. 무슨 일을 할 때나 기타 행, 주, 자와 간에 다른 잡념이 마음을 괴롭게 하거든 염불로서 그 잡념을 대체함이 좋으나 만일 염불이 도리어 일하는 정신에 통일되지 못할 때에는 이를 중지함이 좋으니라. 염불은 항상 각자의 심성 원래를 반조하여 분한 일을 당하여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탐심이 일어나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순경에 끌릴 때에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역경에 끌릴 때에도 염불로서 안정시킬지니 염불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염불 일성이 능히 백천사마를 항복받을 수 있으며 또는 일념의 대중이 없이 입으로만 하면 별 효과가 없을지나 소리 없는 염불이라도 일념의 대중이 있고 보면 곧 삼매를 증득하리라. 염불의 공덕. 염불을 오래 하면 자연히 염불삼매를 얻어 능히 목적하는 바 극락을 수용할 수 있나니 그 공덕의 조항은 좌선의 공덕과 서로 같나니라. 그러나 염불과 좌선이 한 가지 수양 과목으로 서로 표리가 되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만일 번뇌가 과중하면 먼저 염불로서 그 산란한 정신을 대치하고

다음에 좌선으로서 그 원적의 지인경에 들게 하는 것이며 또한 시간에 있어서는 낮이든지 기타 외경이 가까운 시간에는 염불이 더 기뇨하고 밤이나 새벽이든지 기타 외경이 먼 시간에는 좌선이 더 기뇨하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당시의 환경을 관찰하고 각자의 심경을 대조하여 염불과 좌선을 때에 맞게 잘 운용하면 그 공부가 서로 연속되어 쉽게 큰 정력을 얻게 되리라.

네, 원불교 정전 수행편 염불법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창작성가 염불십송을 이응준 교무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13. 한 제자 여쭙기를 영혼이 이 육신을 버리고 새 육신을 받는 경로와 상태를 알고 싶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영혼이 이 육신과 갈릴 때에는 육신의 기식이 완전히 끊어진 뒤에 뜨는 것이 보통이나 아직 육신의 기식이 남아있는데 영혼만 먼저 뜨는 수도 있으며 영혼이 육신에서 뜨면 약 7-7일 동안 중음으로 있다가 탁퇴되는 것이 보통이나 뜨면서 바로 탁퇴되는 수도 있고 또는 중음으로 몇 달 혹은 몇 해 동안 바람같이 떠돌아다니다가 탁퇴되는 수도 있는데 보통 영혼은 새 육신을 받을 때까지는 잠잘 때 꿈꾸듯 자기의 육신을 그대로 가진 것으로 알고 돌아다니다가 한번 탁퇴를 하면 먼저 의식은 사라지고 탁퇴된 육신을 자기 것으로 아나니라. 14. 한 제자 여쭙기를 저는 아직 생사에 대한 의심이 해결되지 못하와 저의 사는 것이 하루살이 같은 느낌이 있사오며 이 세상이 모두 허망하게만 보이오니 어찌하여야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옛글에 대개 그 변하는 것으로 보면 천지도 한때를 그대로 잊지 아니하고 그 불변하는 것으로 보면 만물과 내가 다 다함이 없다 한 귀절이 있나니 이 뜻을 많이 연구하여 보라. 1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유정, 무정이 다 생의 요소가 있으며 하나도 아주 없어지는 것은 없고 다만 그 형상을 변해갈 따름이니 예를 들면 사람의 시체가 땅에서 썩은 즉 그 땅이 비옥하여 그 근방의 풀이 무성하여 질 것이요. 그 풀을 베어다가 거름을 한 즉 곡식이 잘 될 것이며 그 곡식을 사람이 먹은 즉 피도 되고 살도 되어 생명을 유지하며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니 이와 같이 본다면 우주 만물이 모두 다 영원히 죽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저 지푸라기 하나까지도 100억 화신을 내어 가진 조화와 능력을 발휘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러한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우주 만유가 다 같이 생멸 없는 진리 가운데 한량 없는 생을 누리는 것을 깨쳐 얻으라. 16. 대종사 신년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제가 별날이 아니고 오늘이 별날이 아니건만은 어제까지를 일러 거년이라 하고 오늘부터를 일러 금년이라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죽어도 그 영혼이요 살아도 그 영혼이건만은 죽으면 저승이라 하고 살았을 때에는 이승이라 하나니 지, 수, 화, 풍, 사대로 된 육체는 비록 죽었다 살았다 하여 이 세상 저 세상이 있으나 영혼은 영혼 불멸하여 길이 생사가 없나니 그러므로 아는 사람에 있어서는 인생의 생로병사가 마치 추나추동 사시 바뀌는 것과 같고 저생과 이생이 마치 거년과 금년 되는 것 같나니라. 1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평생에 비록 많은 정국을 벌어놓았다 하더라도 죽을 때에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나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을
어찌 영원한 내 것이라 하리요. 영원히 나의 소유를 만들기로 하면 생전에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여 노력과 보시를 많이 하되 상에 주함이 없는 보시로서 무루의 복덕을 쌓아야 할 것이요. 참으로 영원한 나의 소유는 정법에 대한 서원과 그것을 수행한 마음의 힘이니 서원과 마음 공부에 끊임없는 공을 쌓아야 한없는 세상에 회복의 주인공이 되나니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천도품 13장에서 17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창작성가 빈손으로 왔다가를 성하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0 말씀하시기를 벼슬에 두 가지가 있나니 곧 인작과 천작이라. 인작은 사람이 주는 것이므로 빼앗을 수도 있으나 천작은 진리가 주는 것이므로 빼앗을 수 없나니라. 불보살들은 이 천작을 중히 여기시어 안으로 삼대려 걷는 것으로 참다운 영화를 삼고 밖으로 세상 구제하는 것으로 참다운 직업을 삼아 길이 천하 만민의 칭송을 받나니 이것이 곧 천작이며 이 천작만 잘 닦으면 인작도 저절로 돌아와서 영원 무궁토록 천작과 인작을 아울러 누릴 수 있나니라. 51. 새해에 독경해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기를 이 나라의 재례습관에 새해가 되면 모든 가정에서 승려나 장님을 청하여 독경으로 해액을 축원하는 행사가 있으나 그에 따라 액이 풀리고 복이 오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며 모든 경을 읽는 이가 다만 입으로만 읽고 그 경의 본의를 알지 못하면 모든 행사가 일종의 미신에 흐르고 말게 되나니 우리는 새해 벽두에 다른 일을 시켜서 하룻밤 읽고 마는 경이 아니라 각자 각자가 매일 읽는 경으로 액을 불며 소리를 내어 읽는 경만이 아니라 묵묵한 가운데 마음으로 읽는 경으로 액을 불며 시간을 잡아 책상에서만 읽는 경이 아니라 동정간 모든 경계에 염두에서 항상 읽는 경으로 액을 풀기도 하고 우리의 경전들을 숙독 실행하는 동시에 현실 세상에 나타나 있는 실지의 경전들을 잘 읽고 활용한다면 자신의 모든 재액을 능히 보낼 수 있으며 가정, 사회, 국가의 행복을 오게 할 수 있으리라. 52.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는 근기 따라 읽게 하는 세 가지 경전을 설하시었나니 첫째는 지목으로 기록된 경전들이요 둘째는 삼라만상으로 나열되어 있는 현실의 경전이요 셋째는 우리 자성의 본래 구조간 무형의 경전이라 지목의 경전보다 현실의 경전이 더욱 큰 경전이요 현실의 경전보다 무형의 경전이 더욱 근본되는 경전이라 또 말씀하시기를 성인이 나시기 전에는 도가 천지에 있고 성인이 나신 후에는 도가 성인에게 있고 성인이 가신 후에는 도가 경전에 있다 하시었나니 우연 자연한 천지의 도가 가장 큰 경전이니라. 53.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에게 세 가지 스승이 있나니 말로나 글로나 행동으로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 스승과 눈앞에 버려 있는 무언의 실제로서 나를 깨우쳐 주는 우주 스승과 스스로 자기를 일깨워 주는 양심 스승이라 사람이 큰 도를 이루고자 하면
이 세 가지 스승의 지도를 다 잘 받아야 하나니라.

0: 네, 정산종사법원 무본편 50장에서 53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창작성가 김희진의 우주의 진리는 이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28. 대산종사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기 42년 겨울 내가 관촌 신전리에 머물 때 매일 좌선하는 것을 본 기독교 장로가 아침마다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묻기에 천하 사람이 다 내버려둔 주인 없는 물건에 주인 되는 공부를 합니다. 하였더니 천하의 크고 작은 물건 중 주인 없는 물건이 있습니까? 하고 다시 묻기에 나는 허공을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인들이 소유하신 물건으로 도둑맞을 염려가 없어서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느니라. 그가 또 묻기를 말세가 되면 태양이 1,000개나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기에 태양은 광명 가운데 제일 밝은 것으로 이는 성인의 도덕을 말하며 1,000개라는 말씀은 과거에는 성인 한 분만으로도 중생을 제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천년의 만보살이 나와야 도덕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고 답하였더니 그가 다시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기에 그것은 마음 공부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느니라. 2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와서 장자에 대해서는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이라 하기에 장자의 골자를 주물러서 한 입에 삼키게 내놓으라 하니 아무 말을 못하고 가더라. 그 후 다시 와서 장자의 골수를 가르쳐 달라고 하여 들어옴 없이 갈무리하고 나감이 없이 드러나니 나무가 그 가운데 서 있다 라고 하였더니 그 사람이 절을 하고 물러갔느니라. 3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노자께서는 거심 거사, 거태라 하였으나 나는 여기에 한 글자씩 더 넣어 거극심, 거호사, 거교태라 하나니 거극심은 정신, 육신, 물질 어느 면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유가 있음이요. 거호사는 행동과 말과 의복과 글의 사치를 하지 않음이요. 그 교태는 교만하고 게으름을 멀리함을 말함이니라. 또한 도교의 세 가지 보물은 자와 검과 불감위천하선이라. 자는 남을 홀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음이요. 검은 무슨 물건이든 다 쓰지 않고 아껴둠이요. 불감위천하선은 감히 천하의 앞에 먼저 나서지 않는다는 뜻으로 제일 뒤에서 밑받침되어 먼저 천하 사람을 다 좋게 해주는 덕을 이름이니라. 그러므로 돈은 정성으로 들어가고 묵묵함으로 지키며 부드러움으로 쓰나니 정성을 쓰매 어리석은 듯하고 묵묵함을 쓰매 어눌한 듯하고 부드러움을 쓰매 모자란 듯해야 하느니라. 30일 대산종사 천부경을 소개하도록 한 후 말씀하시기를 첫 구절은 일시무시일이요 끝 구절은 일종무종일이라. 일시무시일은 하나로 비롯하였으나 하나로 비롯한 바가 없다는 뜻으로 불생을 말함이요. 일종무종일은 하나로 마쳤으나 하나로 마친 바가 없다는 뜻으로 불멸을 말한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3000년 전에 불생불멸의 진리를 밝히셨고 단군 성조께서는 4300여 년 전에 이미 이 진리를 드러내 주셨나니 이는 이 나라에서 세계를 책임질 종교가 나온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으로 그 하나는 바로 일원상 자리요 무국 법신불 하나님 자리를 가리키느니라. 32. 대산종사 삼일신고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삼은 천지인 삼재를 뜻함이요 일은 천지인 삼재가 하나임을 뜻함이요 신은 하나라는 명상도 없는 법신불 자리를 뜻함이요 고는 가르친다는 뜻으로 재중을 뜻함이니라. 또 삼을 원방각이라고도 하나니 천원, 지방, 인각의 원방각 사상이 곧 일원상 사상이니라. 또 본문에 있는 조화, 교화, 치화는 천치, 성치, 정치를 말하는 것이라. 하늘이 삼라만상 전체를 다스리고 있으므로 성인들은 그것을 가져다 교화하고 영웅들은 성인들이 내놓은 법으로 정치하나니 인류가 잘 살려면 이러한 삼위일체 사상에 바탕하여 정교동심으로 이 세계를 다스려야 하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온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서품, 지난 시간에 그 15장을 그 했거든요. 그래서 서품이 이제 15장에서 19장까지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 다 하는 것보다는요, 오늘은 이제 서품 15장에서 19장에 수록되어 있는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 가지고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래서 그 책 이제 이름이 이제 뭔가 하면요, 어떤 책을 쓰셨는가 하면요, 예, 이제 이 조선불교 혁신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 책을 그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불교 혁신론의 내용이 이제 그것이 요제만 축약을 해가지고 이제 대종경 서품 15장에서 19장까지 그런 게 이제 그 지금 5장이죠. 그래서 5장이 이 조선불교 혁신론에 대종사님께서 쓰셨던 그 내용들이 요점적으로 축약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조선불교 혁신론을 축약을 해가지고 대종경 이제 서품 15장에서 19장까지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다 하는 것보다는 조선불교 혁신론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싹 드림으로써 이제 우리 교단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돼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그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불교 혁신론은요, 1935년, 원기 19년입니다. 원기 19년에 발간이 됐어요. 이제 쓰신 이 책이요. 그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불교 혁신의 방안을 여기다 이제 제시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이 혁신론이 이제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제가 쭉 한번 이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먼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쓰신 저술의 제일 첫째는 이제 이게 뭔가 하면요, 첫째는 이제 보면요, 불법 연구의 규약이에요. 취지규약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대종사님께서 대각 이후에 첫 저서입니다. 첫 저서를 이제 이 불법 연구의 취지규약이다 이렇게 지금 하셔가지고 요 이제 지금 책을 그 내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언제 나오는가? 뭐 원기 12년에 이제 지금 나옵니다. 이 책이 원기 12년이요. 그러니까 총부 건설이 원기 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기 9년에 총부 건설을 하시고 10년, 11년, 12년, 그러니까 3년 만에 이제 이 불법 연구의 취지규약이라고 하는 첫 저서를 내십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첫 저서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선진님들은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명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노랑책가이 이제 이렇게 그 지금 저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 선지님들은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화들이 모두 있습니다. 이걸 공부하는 때 어떤 일화가 있는가, 뭐 이제 그 취지규약이 처음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영강군 백수면 길룡리에서 탄생하신 소태산 대종사께서 불법을 연구하시다가 뭐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게 첫 저서니까요. 그렇게 외우는데 이제 질문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가끔 그러시거든요. 질문하라 그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서로가 이 강의하는 것도요, 서로 주고받고 해야지 재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니까는 질문해도 뭐 알아야지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제 영강군 백수면 다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면 길룡기다, 길룡기.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일화가 지금 남아 있을 정도로 이 지금 불법연구의 취직 위한 노랑책가위를 아주 애지중지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어른들은 지금 받들었다 이 말이죠. 이제 이것이 제일 첫 지금 대중선생님의 이제 저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온 책이 뭔가 하면 수양연구요론. 수양연구요론. 이제 이런 책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책을 내시는데 이제 이 수양연구요론은 이제 이 취지 규약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겠죠. 수양연구요론이니까요. 그래서 수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수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두 번째 저서로 지금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양연구요론을 두 번째 이제 밝히셔가지고 저서를 이제 이렇게 발간을 지금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요. 원기 이제 17년에 가서 보경 6대 요령. 이제 교리가 자꾸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이 지금 이거 보면 이 취지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규약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하는 것을 밝히실 것일 거 아닙니까? 내용을요 주로 밝히시는데 여기서 서서히 뭔가 하면요 이제 삼학팔조 사원사요 교리 이념이 말이죠 형성되는 과정을 이 책을 낸 데서부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6대 요령, 보경 6대 요령. 보경이 뭡니까? 보배 경전. 그게 보배 경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6대 요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대 요령을 이제 발견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지금 뭐로 가는가 하면요. 이제 교리 이념으로 서서히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저서가 이렇게 이제 지금 형성돼 가고 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내신 책이 이제 뭔가 하면요. 불법 연구회. 통치조당 규약. 그래서 이게 보면요. 규약하고 교리 이념하고가 한 번은 이렇게 했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이 내용이요. 통치 조당 교약이에요. 통치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그러니까요. 집단을 형성해 가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끌어 가려고 하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요. 기본적으로는 이념과 사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도 그 이념과 사상을 우리가 어떤 조직으로 가지고 운영해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되죠. 이게 병행되지 않으면은요, 그 이념과 사상은 죽은 이념과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이념과 사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반드시 그 이념을 이끌어가는 어떤 조직과 규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교훈이에요, 교훈요. 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있는가 하면 교훈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총치 조당 규약을 이제 그 네 번째 이제 저서로 이제 대중사님께서 이제 발간을 그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이게 나온 것이 뭔가 하면요. 다섯 번째가 3대 요령. 요 6대 요령을 조금 더 축약했는 것이죠. 그 3대 요령을 지금 발간을 지금 하십니다. 3대 요령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내신 것이 여섯 번째 내신 것이 뭔가 하면요. 조선불교 혁신론. 자, 혁신론을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내십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언제 내는가 하면 1935년. 원기로는 이제 지금 그 35년 뭔가 원기 이제 35년에 내는데 이 지금 조선불교 혁신론을요 내는 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조선불교 혁신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내는 과정이 있는데, 원기 5년, 원기 5년에 대응관 어디 계셨습니까? 예, 속도암에 계시죠. 복내정사에 계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뭔가면요, 조선불교 혁신에 대한 초안을 거기서 잡으시는 거예요. 변산에 계실 때 초안을 잡아가지고, 그 잡은 초안을 놔뒀다가, 이런 거다 내시고, 이다 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이죠. 지금 일제강점기 한참 말이죠. 할 때, 35년. 그러니까 이때 일제강점기가 아주 치성할 때에 조선불교 혁신론을 발간을 하신다, 이 말이죠. 혁신론을. 여섯 번째로,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의 저서의 여섯 번째가 조선불교 혁신론이에요. 이 혁신론을 내시가지고 나는 조선불교를 이렇게 혁신하는 그와 같은 종교를 나는 열겠다 하는 포부와 경륜을 여기서 지금 밝히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조선불교 혁신론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살짝 한번 살펴보면은요. 대종사님께서 처음 불교를 접하신 데가 어디라 그랬죠? 제가 이제 대종하면서 불갑사에서 지금 저 금강경 갔다 보시다 그랬죠? 예, 불갑사에서 금강경 갔다 보시다. 이제 불갑사에서 금강경 갔다 보셨다. 이거는 그냥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제 알고 있었는데요. 금강경이 불갑사에 있긴 있었는데, 뭐로 있었다 그랬죠, 제가요? 목판으로 있었다. 판각으로. 판각으로. 그러니까 그냥 갖다 보셨다가만 지금 알고 있지.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교무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저한테 전화가 와요. 어떻게 오는가 하면, 판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게 일산 이재철 선제님이 세 번을 가시다 그랬죠, 제가요. 처음에 가서 있는가 없는가 확인했고, 두 번째, 그 약속을 했는데 종이 사다 주면은 그것을 찍어갖고 주겠다. 이렇게 약속 받았죠. 그래갖고 종이 사가지고 또 가셨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러면은 그 판각하는데 금방 됩니까? 한장한장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요. 판각이요. 그한장한장 찍어야 되니까요. 이제 상당히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닙니까? 그때 가가지고 완성이 되니까 책으로 해가지고, 이게 해가지고는 갖고 이제 대종사님 갖다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불갑사와 첫 인연이 되셨는데, 그 뒤에 말이죠. 이제 기도 다 마치시고 대종사님께서 불교 절을 가십니다. 가시는데 첫 가신 절이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딜 가십니까? 아니죠. 김제, 금산사. 금산사 가셨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거기서 지금 그 위에 그 이제 미륵전 옆에 말이죠. 그 위에, 거기서 지금 이제 일교님 계시다 그랬죠? 그렇게 계시면서 스님이 하나 혼절하니까 십자 그려가지고 깨어나게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였다 그랬죠? 제가 그렇게 하니, 금산사를 이제 방문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집신을 삼고 계셨다. 제가 이제 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금산사에서 다시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다음 불교를요. 절을요. 월명암 가시죠. 예. 월명암 이제 변산 안 들어가십니까? 기도 마치시고 월명암 들어가시고. 그럼 이제 월명암은 또왜 가시는가 하면요. 월명암이 누구의 흔적이 있다 그랬습니까? 부설거사. 부설거사. 부설거사의 딸이 뭔가 하면요, 월명이죠? 그렇게 그게 월명암이에요. 그것이 지금 뭔가 변산에 있죠? 그러니까 그걸 가신 거예요. 그 월명암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월명암에 계시다가 다시 이제 하산을 하시죠? 해갖고 어디로 가십니까? 실상초당. 그래서 실상초당을 가시죠? 그래서 실상초당에서 뭐 하셨다 그랬죠? 교광 발표를 하는 거요. 삼학팔조 사원사의 교광을 실상초당에서 발표를 하시는 거요. 그리고 초당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석도암을 지었죠? 그래갖고 이제 석도암에 계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석도암에 계실 때 조선불교 혁신론의 초안을 거기서 만드셨다 이거예요.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제가 어디선가 본 글인데요. 그 중에 꽃들은 옆에 핀 꽃들과 경쟁하려고 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피어날 뿐이다. 이 문장이 갑자기 콕 박히더라고요. 그저 꽃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두가 각각의 아름다움과 향을 지니고 태어나서 저마다의 개성을 안고 살아갈 뿐인데 그 모습에 만족하기보단 남과 자꾸만 비교하고 이기려는 마음이 앞서진 않았나 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피어난 그대로의 내 모습과 생각과 마음을 더 아끼고 사랑해보는 건 어떨까요? 5월 11일 월요일 특별한 아침 정해납니다.

0: 진지한 고민 끝에 학교 밖 세상을 선택한 수아. 수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지지해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곳에서 수아는 스스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오롯한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응원합니다. 이 캠페인은 본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 와블의 보랏빛 향기 전해드렸어요. 꽃이 피어난 이유가 옆에 핀 꽃과 경쟁하기 위한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반드시 1등을 하기 위해서 또는 내 옆에 누군가보다 더 잘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닐 텐데요. 근데 가끔은 주변과 비교해가며 너무 그런 것에만 마음을 뺏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는요, 오롯이 여러분만의 아름다움과 여러분만의 향기에 더 집중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가득 찰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들 그리고 듣고 싶은 음악들로 특가장 오늘도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2부에는 신청곡 왔자요 오늘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7시 30분까지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보내주시면 2부에 쌩하니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3곡까지 듣고 싶은 건 없고 한두 곡 듣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또 신청해주세요. 곳곳에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음악들 준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들도 마음껏 담아서 보내주시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은 100원 드는 샵 8970 오물정 누르시고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를 통해서도 저희와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하나 이팔님이 꾸물꾸물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이네요. 요란한 비 소식이 있던데 우산 잘 챙기세요 라고 글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서울 지역은 오늘 오전 한뭐 10시 이후 뭐요 정도부터 비가 올 거다 뭐 이런 소식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오후 늦게까지 밖에 계실 분들은 우산 챙겨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곳곳에 비 소식이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다니는 동네는 날씨가 어떤가 오늘 출발하기 전에 한번 확인하시고 챙겨서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4116님이 아우 주말 내내 돌아다녔더니 몸이 아주 천근만근이네요. 제가 자처한 고생이니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고 유유 오늘 제발 칼퇴하길 바라며 이제 출발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아주 뿌듯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주말 내내 날이 꽤 좋았잖아요. 그 좋은 날 어디 곳곳에 좋은 곳들 많이 돌아다니신 것 같아서 힘드시겠지만 그만큼 추억을 많이 쌓고 오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칼퇴하시고 일찍 들어가서 푹 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윤정, 신시아, 강유석, 한예지, 달리기 준비했고요. 이어지는 곡은 더준이에요. 한 걸음 더.

고윤정, 신시아, 강유석, 한예지, 달리기, 더준의 한 걸음 더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7시 17분 5초 지나고 있습니다. 뒷번호 0675 쓰시는 분께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네요. 월요일 아침 파이팅 넘치게 시작해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또 월요일이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으샤으샤 함께 힘내서 잘 지내봐요. 0675님의 월요일도 파이팅입니다. 이지훈의 노래 준비했어요. 괜찮은 사람.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지훈, 괜찮은 사람, 비비, 행복에게 노래 두 곡을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11일 월요일,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잠시 후 2부에는 우리 특화점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세 곡, 생하니 배송해드릴 거고요. 1부 끝곡은 럼블피쉬예요. 눈부신 날.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교의 설립 동기는 과학의 문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문명을 선용하기 위하여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장 법문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레노.
2: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1: 레노.

가호의 러닝으로 이 부문을 열었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11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는 신창고가 짜요. 우리 특하정 고객님께서 골라주신 노래 세 곡 쌩하니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노래 들으시면서 나도 이 노래 듣고 싶은데 특하정에서 이만큼 노래를 쭈루룩 듣고 싶은데 하시면 내일도 모레도 자리 비워놓고 있으니까요. 평일 아침 7시 30분 전까지 저희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화정님께서 연아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네요. 오늘은 치과 예약이 있어서 아침부터 괜히 마음이 무거워요. 겁이 많아서요. 네, 치과는 어렸을 때부터 제일 무서운 병원 중에 한 군데였던 것 같아요. 그 약간 소리가 사운드 자체가 조금 공포심이 들잖아요. 지난번에 임플란트 시술 연결해서 하는 건데 치과는 어른이 되어서도 왜 이렇게 무서운지요. 흑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라는데 오늘 복 만들러 간다고 생각하면서 잘 가볼게요. 주변에 감기 환자가 많더라고요. 연아님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하트 보내주셨어요. 서화정님 아유 치료 잘 받고 오세요. 맞아요. 임플란트 시술이 또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뭐 하시고 며칠 있다가 또 가서 하시고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연결 시술 잘 깔끔하게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미아오의 핸즈업 전해드리고 오늘의 신청곡도 배송해드릴게요.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빨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고 쑥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7413 고객님께서 고유가 시대를 대비해서 동기와 일주일씩 번갈아가며 서로의 차로 카풀하고 있어요. 덕분에 출근길에 폭풍 수다도 떨고 뭔가 놀러가는 것 같네요. 월요일 아침 기운 팍팍 나라고 저희가 좋아하는 노래를 신청합니다 라며 보내주신 10cm 너에게 닿기를, 다비치, 타임캡슐, 이무진, 청춘만화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뒷번호 7413 고객님 신청곡 왔지?

7417님의 신청곡으로 세 곡을 배송해드렸습니다. 10cm 너에게 닿기를, 다비치 타임캡슐, 이무진 청춘만화 전해드렸어요. 0845 뒷번호 쓰시는 분이 오프닝 멘트를 못 들어서 미리 언급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선곡은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내용이 많은 듯요. 어렵고 힘들 때 한 곡의 노래가 힘이 돼서 다시 의지를 다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힘들었을 때 그래도 힘을 준 노래라고 하시면서 이 노래 골라주셨어요. 0845님 듣고 계시죠? 신청하신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2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상식의 시대 준비해서 3부로 돌아올게요.

0: 7.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은사요 사막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장 법문입니다.
7: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60개 치킨.
4: 크크크.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MSG 워너비 나를 아는 사람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11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3부에는 여러분과 시수상식 지식 쌓아보는 시간이죠. 고품격 퀴즈쇼 상식이 시대의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퀴즈로 오늘도 상식도 쌓아보시고요. 당첨의 행운도 꽉 한번 잡아보시죠. 자, 오늘 어떤 퀴즈가 어떤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잠시 후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정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되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문자로 참여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도 사연, 신청곡, 퀴즈의 정답들 모두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에 1대1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코너 상식의 시대에 이어가 볼게요. 핑클입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빠빠 현대사회의 넘쳐나는 정보들 속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들을 정리해봅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을 시사상식들, 특가장 퀴즈 배틀,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입니다. 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에서 출발해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이 바이러스로 인한 집단 감염으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한국의 한탄강에서 최초로 발병한 이 바이러스는 무엇일까요? 1번 노로바이러스, 2번 한타바이러스, 3번 코로나바이러스, 4번 에볼라바이러스. 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에서 출발해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이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집단 감염으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한국의 한탄강에서 최초로 발병한 것으로 알려진 이 바이러스는 무엇일까요? 1번 노로바이러스, 2번 한타바이러스, 3번 코로나바이러스, 4번 에볼라바이러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고품격 퀴즈쇼 상식의 시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 풀어보고 있어요. 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에서 출발해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집단 감염으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바이러스로 인한 집단 감염이었는데요. 한국의 한탄강에서 최초로 발병했다는 이 바이러스는 무엇일까요? 1번 노로바이러스, 2번 한타바이러스, 3번 코로나바이러스, 4번 에볼라바이러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물도 낯이 없고 허공도 낯이 없어서 항상 잘 단합하나니 우리가 단합하려면 마음의 낯을 없애고 오직 지공무사한 자리에 돌아가야 하나니라. 일체의 낯을 찾아볼 수 없는 큰 단합은 우주의 원리와 합치됨으로 그 위력이 천지로 더불어 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6장 법문입니다.

0: 명아입니다.
1: 예.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퓨.

이하이의 한숨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5월 11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상식의 시대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지난 1일 아르헨티나에서 출발해 대서양을 항해하던 크루즈선에서 발생했던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샤크라의 한, 대사자의 타임, 오마이걸 한 발짝 두 발짝, 스트레이키즈의 타, 전해드렸어요. 정답은 2번 한타바이러스였습니다. 이 한타바이러스는 설치류를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예요. 유행성 출혈열과 폐증후군을 일으키는 병원체인데요. 1950년대에 이 질병이 최초로 발병한 한국의 한탄강에서 그 명칭이 유래됐습니다. 주로 쥐의 배설물에 포함된 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데 이번에 크루즈가 출항한 아르헨티나 지역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발열과 두통, 피로감과 기침 등의 가벼운 증상 다음에 호흡곤란이나 폐부종과 같은 쇼크가 와서 35%에서 50% 사이의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들쥐와 같은 야생 설치류와의 접촉을 피하시고요. 예방접종을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좀 볼까요? 장현민님, 정답 2번 한타바이러스. 무섭네요. 모두 조심해야겠어요. 민성님, 2번 한타바이러스요. 샵 출근하자마자 흐린 날씨에 현타가 와서 보냅니다. 보내주셨고요. 이하나오이님, 바이러스는 다 무서워요. 2번 한타. 7477님, 정답 한타바이러스. 주로 폐와 신장에 중증 감염을 일으킨다니 무섭네요. 언제쯤 이런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워질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0845님, 한타바이러스. 새로운 바이러스는 더 생기지 말아야 하는데 이게 좀 공포심이 유발되기는 하지만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이 바이러스는 이미 알려진 지 오래됐고 연구가 된 지 오래된 바이러스라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더라고요. 5528님, 정답 2번이요. 힌트곡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특허정의 퀴즈 정답. 무슨 노래가 나올까 맞추는 재미도 쏠쏠해요. 라고. 오늘 출제됐던 퀴즈에 이어졌던 힌트곡 곡들 뭐 나올지 맞추셨나요? 5282님? 8416님 2번 맞죠? 다른 바이러스는 그래도 많이 들어봤는데 생소하네요. 9652님 2번 한타바이러스. 한탄강에서 유래했더니 뭔가 신기해요. 네, 저도 처음 알고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3242님 한타바이러스입니다. 3151님 2번 한타바이러스입니다. 매일 출근길에 좋은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5453님 한타바이러스요. 우리나라 최초 타이틀이 꼭 반가운 것만은 아니네요. 당첨되신 분 두 분, 이 두 분이에요. 뒷번호 7420님 정답 2번. 승선했던 승객들이 자국으로 귀국을 했다는데 더 크게 번지진 않을까 걱정이네요. 해주셨고요. 3125 뒷번호 쓰시는 분. 2번 한타바이러스. 요즘 기사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부디 무사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해주셨어요. 뒷번호 7420님, 3125 쓰시는 분.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민니의 타이밍 듣고 전해드립니다. 함께합니다.

아아아아 전해드립니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서 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서 네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청소년 도박 예방 주간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교육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요,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오늘인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주간을 공동 운영합니다. 최근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면서 청소년들 역시 도박성 요소를 지닌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 학교장은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도박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요. 교실 내 참여형 예방 교육과 등굣길 캠페인 등 학교 중심의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방침이에요. 또 이외에도 예방주간 전후로 SNS 참여 챌린지와 온라인 서포터스 운영, 가정통신문 알림 등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요. 오는 14일엔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청소년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청소년들 스스로 도박의 위험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청소년 도박 예방 주간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펜타곤 예뻐 죽겠네 이어서 EXID 위아래까지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눈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앤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 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페이지 오현란 마지막 너를 보내며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선물할 일 많은 5월, 무슨 선물할까 고민이라면 쿠쿠 에코웨일 큐브 음식물 처리기를 추천합니다. 좋아하는 건 다 달라도 음식물 쓰레기 싫어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쿠쿠만의 누름 방지 모드로 누러부터 멈추는 고장까지 해결. 어때요? 선물 걱정도 처리 완료죠?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음이요 둘은 작은 직연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고 크게 여겨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11장 말씀입니다.
8: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이야기
1: WBS
0: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노래 하나, 추억 둘.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읽었다 싶은데도 막상 사용해 보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설명서는 죄가 없습니다. 아시죠? 설명서는 절대 재촉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꼼꼼하게 자기를 봐달라고 당부하지만 사용자가 늘 급합니다. 휘리릭 휘리릭. 천천히 잘 따라가면 어지간히 다 습득이 되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조력자라고 하면 설명서가 아닐까 싶어요. 사용자들이 어쩌면 보기만 한 걸 거예요. 그냥 대충 휙휙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읽고 인지하고 한번 해보고 이 한 세트면 충분할 거예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박상민 순서.